0: 비춰주는 내내 가슴과 여름자 유랑요새니 멜키 어패데리 멜리미오노 가슴과 여름자
1: 라디오 제네랄 98.7
0: 멜키 어패데리 멜리미오노 멜키 어패데리